내린 들 같고 현군보 태군보 성주패도 연마는 같고 가명 뒷골에 안갱이 같고 냉동에 박수봉 같고 세절 중에 낙도 같고 연불암 중에 포원이 같고 삼막 중에 더군이 같고 시우일대 하사마대 삼등포대 일등병 같고 삼계무동의 박태부같이 아주 무척 얼군 주홍놈아 내 얼굴이 무삼모 예쁘고

성주 패도 연마는 같고 가명지골에 안갱이 같고 냉동에 박수봉 같고 세절 중에 낙도 같고 연불암 중에 포원이 같고 산막 중에 더군이 같고 시우일대 하사마대 삼등포대 일등병 같고 삼계무동의 박태부같이 아주 무척 얼근 주홍놈아 내 얼굴이 무삼모 예쁘고